여기는 NHK 월드 재팬 코리안 서비스입니다. 이 방송은 아시아 대륙으로 향해 일본 시간으로 낮 2시 10분과 3시 30분부터는 15,195kHz, 저녁 7시 20분부터는 11,855kHz, 밤 8시와 8시 40분, 9시 20분, 10시와 10시 40분부터는 11,660kHz, 그리고 0시 10분부터는 11,915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최신 뉴스와 자세한 내용은 저희 홈페이지 nhk.jp/korean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0: 일본 시간 5월 30일 토요일 오후 2시 10분 NHK 뉴스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협상에 관해 29일 오전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라며 위기관리 대응을 위해 백악관 시추에이션 룸에서 회의를 연다고 SNS에서 밝혔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유력신문 뉴욕타임스는 29일 트럼프 정부 고위관리의 말을 인용해 회의가 약 2시간 동안 열렸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이 고위관리의 발언으로서 트럼프 정부는 합의가 가깝다고 보는 한편 이란의 동결자산 해제를 포함해 논의가 계속되는 문제도 남아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란과의 협상과 관련해 미국의 여러 관계자가 이란과 60일간 휴전을 연장하고 그 사이에 핵 문제를 협의한다는 양해각서 내용에 양국 협상 담당자가 잠정적인 합의에 도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란 매체들은 29일 양해각서 관련 협상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이란의 국영방송은 외무부 바가이 대변인이 미국과의 협상에 대해 현 단계에서는 전쟁 종결에 주력하고 있으며 핵 문제에 관한 협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내용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파르스 통신은 양해각서에는 이란의 동결 자산 중에 120억 달러, 일본엔으로 약 1조 9천억 엔을 즉시 지불할 것과 이스라엘이 공격을 계속하는 레바논의 완전한 휴전이 담겨 있어 이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란은 협상의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고 전해 합의가 실현될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정세입니다.
1: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고 중인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29일 새로운 대규모 공격이 계획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히고 각국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재차 요구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사 침공을 계속하는 러시아는 5월 25일 우크라이나의 공격에 대한 보복으로 수도 키이우를 공격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주재 중인 각국의 외교관들에게 대피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SNS에 올린 글에서 러시아가 새로운 대규모 공격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러시아가 외교가 아닌 미사일을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며 각국에 러시아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도록 재차 요구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블라시우크 대통령 고문이 29일 키이우에서 NHK 등의 취재에 응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에서 사용된 러시아의 신형 중거리 탄도미사일과 관련해 회수한 전자부품을 조사했는데 사용된 것은 러시아와 러시아의 동맹국인 벨라루스에서 제조된 것뿐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사일 개발의 전략적인 부분에 대한 의존을 회피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실질적으로 자국의 기술을 통해 강력한 미사일을 계속해서 제조하려 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
0: 아시아와 서방의 방위 담당 강요들이 모여 안보 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아시아 안보 회의가 29일 밤 싱가포르에서 개막해 기조 강연한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 또럼 공산당 서기장은 국제 질서는 위협이나 무력에 의한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자제를 통해 형성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아시아 안보 회의는 29일 밤 싱가포르에서 개막해 아시아와 서방 등 약 40개국에서 방위 담당 강요와 고위 관리들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경제적인 연대를 강화하는 한편 미국과도 외교 관계를 강화하는 베트남의 최고 지도자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기조 강연을 했습니다. 또럼 서기장은 국제 질서는 위압이나 무력에 의한 협박이 아니라 대화와 자제를 통해 형성해야 한다고 호소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이 지역이 요구하는 것은 대국의 존재나 부재가 아니라 책임 있는 관여라고 지적했습니다.
1: 방위성은 나토, 북대서양 조약기구가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이나 장비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마련한 사령부에 자위관 4명을 파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사령부는 나토가 2024년에 우크라이나군을 훈련이나 장비 면에서 지원하기 위해 독일에 마련했으며 나토 회원국과 호주와 뉴질랜드가 참가 중입니다. 방위성은 이 사령부의 자위관 4명을 파견해 다음 달부터 계획 이반과 조정 등의 업무에 임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고이즈미 방위상은 29일 강요회의 후 기자단에게 자위단 파견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보이는 새로운 전투 방법 등에서 교훈을 얻는 것은 일본의 방위체제 강화로도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0: 4월부터 5월에 걸쳐 정부와 일본은행이 총 11조엔 남짓의 시장 개입을 단행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개입으로 엔시세는 달러당 160엔대 후반의 엔화 약세 수준에서 달러당 155엔대까지 엔화 강세가 진행됐지만 최근 들어 다시 엔화 약세 추세로 돌아섰습니다. 재무성 발표에 따르면 정부와 일본은행은 4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한 달 사이에 총 11조 7,349억 엔을 투입해 시장 개입을 단행했습니다. 엔화 약세 국면에서 한 달간의 시장 개입 규모로서는 1991년 이후 최대입니다. 시장 개입의 구체적인 일자와 횟수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4월 30일에는 엔화 매입 달러 매도의 시장 개입으로 엔시세는 달러당 160엔대 후반의 엔화 약세 수준에서 달러당 155엔대까지 급격히 엔화 강세가 진행됐습니다. 이 밖에도 5월 초순에 걸쳐 급격히 엔화 강세로 돌아서는 장면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엔화 시세가 다시 엔화 약세 추세로 돌아서 달러당 159엔대에서 추이하고 있어 개입 전 수준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일본은행의 시장 개입은 재작년 7월 이후 처음인데 당시는 이틀 연속 개입했고 개입 규모는 총 5조 5천억 엔 남짓이었습니다.
1: 알에서 부화시켜 키우는 이른바 완전 양식으로 생산된 장어의 일반 판매가 세계 최초로 29일부터 시험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장어와 관련해서는 멸종 우려가 지적되고 있어 자원 보호와 함께 안정적인 공급으로 이어질지가 주목됩니다. 시험 판매가 시작된 것은 오히타 현에 있는 수산회사가 완전 양식한 일본 장어로 29일부터 도내 점포와 유통 대기업 온라인 사이트 등에서 냉동 장어구이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중 도쿄 주오구에 있는 수산회사가 경영하는 요리점에서는 마리당 4,500엔으로 판매됐으며 방문한 사람들이 잇따라 구입했습니다. 도쿄도 내 대학원에 다니는 한 남성은 장어를 구입하고 좋아하는 음식이 장어라서 문을 열기 4시간 전부터 줄을 섰다. 어떤 맛이 날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완전 양식은 인공적으로 부화시킨 치어를 키우기 때문에 천연 치어를 포획할 필요가 없어 자원을 지키면서 공급을 유지하는 새로운 기술로서 실용화를 목표로 연구가 추진돼 왔습니다. 수산회사에 따르면 정부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는 등 4년에 걸쳐 시행착오를 거듭한 결과 안정적으로 양식할 수 있게 됐으며 일반 판매는 세계에서 처음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담당의 이재욱, 서영경이었습니다. NHK 이 뉴스는 도쿄에서 보내드렸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NHK 월드 재팬 일본말 첫걸음 장은영입니다.
1: 안녕하세요. 이용국입니다.
0: 오늘은 제13과 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표현을 공부하겠습니다.
1: 베트남 유학생 탐은 묵고 있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에서 집주인인 로봇 하루상과 중국인 사진작가 미아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제13과의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내용을 확인할까요?
1: 하루상이 탐에게 묻습니다.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0: 일본에는 익숙해졌어요?
1: 탐이 대답합니다.
3: 하이!
0: 네!
1: 하루상이 이렇게 묻습니다.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0: 일본에서 어떤 것을 하고 싶어요?
1: 탐은
3: 雪が見たいです.
0: 글쎄요, 눈을 보고 싶어요.
3: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0: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1: 미아가 말합니다.
2: 홋카이도,いいね.
0: 홋카이도 좋지.
1: 탐이 이렇게 말합니다.
3: 아또,友達に会いたいです.
0: 그리고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1: 하루상의 센서가 이변을 감지하고 뺨이 붉은 빛으로 빛납니다.
2: 어야?
0: 어머나?
1: 미아도 탐이 평상시와는 다르다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4: 大丈夫?
0: 괜찮아?
4: 顔가 赤いよ?
0: 얼굴이 빨개.
1: 탐의 친구란 어떤 사람일까요?
0: 그건 다음 시간에 나올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하이!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北海道、いいね。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0: 오늘의 중요 표현은 눈을 보고 싶어요.
3: 雪가 見たいです.
0: 이걸 배우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말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중요 표현의 뜻을 확인할까요?
5: 雪는
0: 눈,
5: 見たいです는
0: 보고 싶어요 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하고 싶은 것을 말할 때는 동사의 마스형에서 마스를 빼고 타이를 붙입니다.
1: 동사 보다, 미루의 마스형이 미마스니까 미타이가 되는 거죠?
0: 그렇죠. 그 뒤에 데스를 붙이면 정중한 느낌이 됩니다. 대화에 나온 홋카이도에 가고 싶어요.
5: 홋카이도니 이키타이데스.
0: 친구를 만나고 싶어요.
5: 도모다치니 아이타이데스.
0: 또 이것과 같은 형태입니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조사의 사용법인데요. 목적어를 나타내는 조사, 오,는 뒤에 동사가 타이 형태가 되면 가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1: 눈을 봐요. 유키오 미마스는 눈을 보고 싶어요. 유키가 미타이데스가 되는 거로군요.
0: 그렇죠.
1: 네, 그럼 따라서 발음해 보시죠.
5: 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雪が見たいです.
1: 잘하셨어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에 대해 얘기하는 대화 예를 들어보시죠.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6: ラーメンが食べたいです。
0: 뜻을 확인할까요?
3: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1: 일본에서 무엇을 하고 싶어요?
5: 日本で는
0: 일본에서 하고 싶은 것을 물을 때는 의문사
5: 何?
0: 무엇을 사용합니다. 何? 대신에 대화 내용처럼
5: どんなこと?
0: 어떤 것을 써서 물어도 됩니다.
5: したい는 します
0: 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6: 라멘가 타베타이데스.
1: 라면을 먹고 싶어요.
5: 타베타이는 타베마스.
0: 먹어요의 타이 형태입니다.
1: 네, 그럼 질문한 뒤에 대답을 말해보세요.
5: 日本で何がしたいですか? 라멘が食べたいです. 라멘が食べたいです.
0: 그럼 이 밖에도 하고 싶은 것을 말해볼까요? 여러분이 교토의 긴카쿠지절에 가고 싶다고 가정해서 말해보세요. 긴카쿠지는?
5: 긴카쿠지. 긴카쿠지.
0: 가요는?
5: 이키마스. 이키마스.
0: 입니다. 긴카쿠지에 가요는?
5: 긴카쿠지니 이키마스.
0: 입니다. 자, 말해보세요.
3: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긴카쿠지니 이키타이데스.
0: 오늘의 추가 표현은 미아가 얼굴이 빨개진 탐을 보고 한 이 말입니다. 그대로 외워보세요.
2: 大丈夫?
5: 大丈夫?
0: 는 괜찮아? 라는 뜻입니다. 상대방이 걱정될 때 사용합니다. 정중하게 물을 때는
5: 大丈夫ですか?
0: 라고 합니다. 그럼 오늘의 대화 내용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죠.
2: 日本には慣れましたか?
3: はい!
2: 日本でどんなことがしたいですか?
3: 雪が見たいです。 北海道に行きたいです。
2: 北海道? いいね!
3: あと、友達に会いたいです。
2: おや?
4: 大丈夫? 顔が赤いよ。
1: 하루상의 지혜주머니 코너입니다. 오늘 대화의 무대는 하루상 하우스의 거실이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일본의 주택에 대해 소개해드리죠. 장 선생님, 일본의 주택은 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나요?
0: 집에 따라 구조가 다르지만요. 방은 일본식 방과 서양식 방이 있습니다. 서양식 방은 플로링이라고 하는 마루나 카펫을 깐 바닥에 식탁과 의자를 놓고 생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일본식 방에는 다다미가 깔려 있는데요. 탁자를 놓고 방석에 앉죠.
1: 일본식 방에서는 다다미 위에 이불을 깔고 자죠?
0: 네. 하지만 지금은 아파트가 많아지고 생활 양식이 바뀌어서요. 서양식 방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전부 서양식 방으로 하지 않고 일본식과 절충한 방식으로 생활하는 집도 많아요.
1: 네, 다타미 위에서 지내는 건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일본의 주택에서는 신발을 현관에서 벗고 들어가고 일본식 방에서는 슬리퍼를 신지 않죠. 다타미에서는 좋은 냄새가 나서 기분이 편안해지는 것 같아요. 일본말 첫걸음 어떠셨습니까?
1: 네,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